0: 이불라 앙정 이자스게 리 히마 이발리 티갈라 이보케 아홈 라자니 생야라우 노포 이발리 자두 마이테장 리징 시 르자보아
1: 아 마이테팀지
0: 마이테팀지세 마네 폰더스 71 크리스탑도 하 아홈 라자 주몽훙 디마라자장 마지 다일레바 아 네베바 모생켈리아 디마라자 동바 조나르도조 몽바울라 마네 사무 동바 쿤크라 보 조나르돈 보 아홈 라자니 생야라우 대야히 카일랑바 라마이하 보케 도포이발레자두